0: 짠 이다. 아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
2: 오케이
0: 고아. 짠 이다. 짠 베이. 아 예.
1: 짠
0: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